0: 키주도 조름 예매지 슬로 마보 나야 자외주 천이 발라 네발 랑하로 꼬마 거제스 지단데 야 가수르게 이시도 죽군이 뒤비 뒤기 쿵 이나 죽송네 다 저줄이야 눈기 있게네 대전에 화치 옷도 볼 새 때문에 들레 친구슈야 무주슈야 주주 거둘이야 화 답에 냠부로 때네 근데스다 순하시게 맨라치기 하리 단디 안데 디샴데 군진기 저주라 삼제기 야원 잡아니 대들 뭐다지 전도 송기스 전다 간다 저주기 두저 쏘되기 랑하고 봐도 네바도 욕과야체 변화 저주 하투 고민되자네 아니 가사 동부 이기 저수라 차지 삼아서 송하는 지시니 동배하 아니 가래 이 자일하 이기하 아니 수기하 되는 세멸하시니 하투 숭고하러와 다들 이 뉴스는 정리 하루 고미하디 네바도 고비하래 이내 저주 패바 자외주 패바른 가셔야 아니 하저도 불쌔 때문에 아니 랑이 탐해봐라 제제 드네지기다 진우시야 무르시야 되지 이해봐라 저자와 저주 좁해 니샤 삼켜 니샤 저주 짬부디 다 눈이세 하저도 불쌔 눈이 가서 저주 쏘디 랑 하사야 되겠다 저 소인다
1: Then Kong Tu, in his commentary, goes on to explain that although in some text there is a mention of in the Kriya Tantra, the visualization practice taking only in the form of a front generation, visualizing deity in front of oneself and receiving blessings, and there is no practice of generating oneself as a deity, but Kong Tu Rinpoche explains that this must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differences of the principal Kriya Tantra meditation and secondary practices, secondary deity practices. So in the principal Kriya Tantra, action Tantra meditations, and certainly one must have the meditation of generating oneself as a deity. And in the secondary practices of deity yoga in Kriya Tantra, then the blessing takes the form of visualizing the deity in front from whom one receives and imagines receiving blessing. But the principal tantras of Kriya Tantra must involve, must contain a practice where the practitioner himself or herself will generate into the deity. And and this is in agreement with the explanation of the Kriya Tantra found elsewhere, where there is an identification of a six forms of deity yoga meditation in Kriya, such as the empty deity, the sound, focusing on the letter, in the form, and on the signs or the hand implements.
0: That is, you said that you didn't so when you got a temple and drew a wall. 다 주주체. 다 별이야. 저주 경고 망구사 여래. 저주 사도 망구사 여래. 다 되네. 가사디 주주 폐지 남남 원장. 다 되네 증리 전에 뭐다시 공부를 시작. 다 일본이야. 주주 남남 원장. 다 내저주 도리니부터 탑수심을 사도가. 지빙긴가과 그래서 자난가과 되는 면으로
1: So in the Tibetan tradition there are many meditation practices deity yoga meditations that belongs to the category of Kriya Tantra the action Tantra there are many deity yoga meditations but however with relation to the second Tantra which is the performance tantra or charya tantra apart from vairochana adisambodhi there are very few deity yoga practices in the Tibetan tradition however I've been told that in Japan there are quite extensive charya tantra practices including Varojana Adis